0: 아니, 또? 와, 마이 빠마, 하우.
1: 아, 우리 저 프레, 개코 여기라.
0: 아, 왜 타오사, 아모 프레? 나 또 뭐 프로빈차 건 사오고 꼬마 봤다기는 본다기.
1: 네.
0: 왜 타오리 또?
1: 야, 뭐라, 아사브레, 개 뿐이 앞으론.
0: 오, 아사코? 아우, 아돌로서 꼬마니 앞으론, 프레.
1: 아이야, 내 형 그다 뭐?
0: 아우, 아니, 랑서 꼬마니 앞으론, 프레.

세계 건 바텔랑. 일리 따박바. 다샤 스트레스카이. 나. 자, 오늘랑. 빠티 na kita. Bahala na og na ate mga crisis karon, ha? Ang oras mga kasama alas 10:58.